0: 드리드리
1: 디데이 FM 누워디 해게 메가하
2: 란타카 불리파비 히키암 리스
3: 라바타 루에 아테스 코리에
2: 누워디 해게 메가츠 디데이 FM 게 메하 힌디 바이 라바타 코미스 페리게
3: 디본 필마 누메 키 하마
1: 디데이 헹게 모니푸 헤 필바 데노무가 아바두스